0: 하지만 내 휩쓸리고 있습니다. 널 믿고서 널 던졌어. 하지만 왜 아프기만 할 걸까.
1: 다 비켜
2: 사실 난
1: 내가 맞아
2: 무섭다
1: 다 두고 봐
2: 할 수 있나.